아마 땅 아마 땅 아하마 나만다 이 쿠르시리 얼가라 코리라서 에 너벤 4번째 데가 테레요 리트 파타 비나지고 라기 레이센타 빠리다 테레벤 티오니 히데 레힌코 이스카 라기 레센타